0: 앞에 뭐 앙루, 뉴캠작, HIV나 AIDS, 타입타, 운행님의 체크 지난나 HIV 순근의 증가량의 실산기와 오션다이구노인.
1: 농유캠나 HIV 선전 감염 사우드나 대치시야 치감당 모세염 나서 아비니 회감나고 지탕망아오 유캠네
0: 아이로고 아탕망 전진의 근궁지 아탕아미작 아샨고
1: 농유캠나 나그란 에스 컨트롤 소사이디에네 봉로치
2: 웹햄 트래그밴 103 메가헤르츠 뉴스 뮤직 앤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
3: Hello lovelies, very good morning to all of you.

0: 또 가다도 뭐에 구시바이데.
1: 아이 뭐 구시바이데.
0: 뭐지 스쿠 빠디 길이 하는 거지 나. 두 시리.
1: 아 나고이나. 아야. 만내차 어만 라송이다서.
0: 어 액땀 스발데도 가다. 아차도 데디케이션 하셨나요?
1: 없어세.
0: 아 데디케이션 하세.
2: 아 데디케이션
1: 하세. 이니 마이 리스닝 플레저.
0: 아차 아차. 아랍니 게릿 게스스 헤어스타일 쿠스나 고나 이거 왜?
1: 아
0: 게릿 게스스 헤어스타일 야스나 비나?
1: 야또 이때도 내도 그거 나빠데 아니 다한 라가는 왜 크지 봐 지금 다한 라가는 더 그래도 라스팡 타이트 나서.
0: 아차. Okay, Kevin, yeah. Thank you so much for calling. I really feel that you enjoy grow, ne?
1: Romantic niche na sa. So tahan laga na dahil dito bisibak to. Kiko, alap. Ekta romantic na hindi ekta alap ek.
0: Ekta munchu yung laga na.
1: Ekta ba siya?
0: Okay. Tiga sa to Kevin, wait. Abi laga na pa jadi wao. Hindi na enjoy grow, mujumbi.
1: Alap, alap to kusi to pa eh. Kevin gets to.
0: 아차.
1: 어, 뭐, 그 시민 아빠야, 우리 위에 랩도. 딱 하나 가나, 미닝 시합 때 오시고, 그래도 랩도. 그 시도 빠이제. 그 시도 빠이제.
0: 되게 세도, KB. Thanks for calling.
1: Okay, thank you.
0: 아로, 가나도, 이렇게 놓고, 니가 이제 그러고, 네?
1: 자, 랩도, 랩도, 되게 세게.
0: Okay, then, bye bye.
1: Okay, okay, bye bye.
0: Alright, listeners, that was Kevi. You know, he sounded so happy and, you know, I've come, so Kevi, this is a song you have requested and this is none other than Kenneth Gates with Too Serious, Too Soon from the album What My Heart Wants to Say.